경고라는 단한 동의의 이유로 존비하는 것 때문에 하루하는 이거의 요구이 그 노을이 노인다고 따라따라 어있다고 일어나고 유비의 땅이라 이 요구의 이유 아빠의 야구 땅이라는 이 일반 데이스이라는

0: Since I met you, lady.
1: I thought you said
0: my whole life has changed.
1: See, I'm going to meet you, you know? What the fuck?
2: 아, 어디만 노원 아이를 기르며 우리 FM 89.9에 남은 보러요 노원 대대요 아시는 더러이 노원한 간다가 온다라가 대리가요 마 아라로고로고 님에땅 예 로고로고 님에 뭐요 마 대대대가 요래 보는 모나 긴다 바람 그 대리게 아 사라로고로고 님에땅 가요 간 사와게 대배 마 부심아야 긴다 안나네네 게땅이라기 바 막간 같은 거 기원 우리 FM 89.9 님에 더러긴 암레이로 메간 이게 무슨 와긴 혼나라 아라로고로고 님에땅